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영 부도련님 달달여 달달여 가오 영우도련진 달달여 가오 쌍교도 싫고 독교도 나는 싫소 걷는 말 깨 밤부담 저서 어리렁 추렁 청달다려 가오 방자 달려들어 나귀 경마 쥐어잡고 체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 청산 녹수 얼른 얼른 한 모롱 두 모롱을 돌아들 춘향이 기가 막혀 가는지 몰라